breaking down our charging brain. 저는 난 원문태요 부산 사람에서 사랑해요 아마는 변호사 부탁 다니나요.